0: 물어보고 이분은 보내는 떠나는 고생만 하지만. 나만 원 안 그래도 같이 같이 짜고 펑가는 거.
1: 만한 물어 들어서.
0: 마하 가도 만한.
2: 세상에는 물한 물 빠지면 안 돼.
3: 나미
4: 제미
3: 불불
4: 나라